시와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,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,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,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.

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어느 봄날 나이덕 청소부 김씨 길을 쓸다가 간밤 떨어져 내린 꽃잎 쓸다가 우두커니 서 있다. 빗자루 세워두고 빗자루처럼 제 몸에 화르르 꽃물 드는 줄도 모르고 불타는 영산홍에 취해서 그가 쓸어낼 수 있는 건 바람보다도 적다.

봄볕 환한 김형진. 교양학관 뒤편 잔디밭 꽃그늘에서 제잘거림이 나뭇잎 깨워 연푸른 빛을 띠게 한다거나 덩그러니 큰 사무실에서 컵라면 먹으며 창밖 분수대로 외로움을 끌어올린다거나 중앙시장 목자골목 한줌 들어오는 하늘빛에 아줌마들 욕지거리 더 높아진다거나

우리 아베 쉰 머리카락 마냥 듬성듬성하게 헝클어진 빛바랜 풀들 속에서 쑥이랑 냉이, 쓴박이, 잡풀들이 겨운에 땅속에서 쓴물 빨아먹고 비죽비죽 도단하네. 이 어린 것 살아있었노라고 눈 띄우네.

봄은 참으로 고마운 약속. 씨앗을 품고 온몸으로 겨울을 견뎌낸 돼지와 거짓말처럼 씨앗이 밀어 올려낸 약속. 보면 볼수록 눈물겨운 약속.

두근거려 보니 알겠다. 반칠환. 봄이 꽃나무를 열어 젖힌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 젖혔구나. 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삭정이 가슴에서 꽃을 꺼낼 수 없는 건 두근거림이 없기 때문. 두근거려 보니 알겠다. 여러분 시와 막 어떠셨나요? 여러분도 봄이 찾아온 걸 느끼셨나요? 봄이 오는 줄 모르셨다면 한번 두근거려 볼까요? 마지막으로 소란의 벚꽃이 내린다 들려드리는데요. 소란은 현재는 고영배 1인 록밴드입니다. 오늘도 시와 음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